세계 7대 기적 속에 속하는 인류의 유산 중에서 다른 6개는 모두 무너졌거나 사라졌지만 피라미드만은 휘황찬란한 역사의 견증물로 닐강 강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이 피라미드 앞에서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피라미드에 담겨있는 위대한 정신에 탐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자 고원의 불타는 저녁 노을 속에서 일찍 나폴레옹은 그의 원정군 장병들에게 외쳤습니다. 장병들이여, 4천년의 유고한 역사가 저 피라미드 위에서 너희들을 굽어보노라. 놀라운 숫자.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프의 릉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피라미드 중 체적이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쿠프 피라미드 서남쪽에는 체적이 조금 작은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있으며 반대편에 미케리노스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미케리노스의 피라미드는 그 규모가 쿠프 피라미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 개의 피라미드 주위에는 또 작은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스핑크스와 일부 신전들입니다. 이런 피라미드들을 통틀어 기자고원의 고대 건축군이라 합니다.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모두 무한한 경모와 의문의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측정한 데 의하면 쿠프 피라미드는 북위 29도 58분 51초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피라미드를 가로지르는 자오선이 지구의 대륙과 대양의 면적을 절반씩 똑같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피라미드의 방향도 극히 정확합니다. 피라미드의 밑면 내면이 각기 동서남북 방향을 똑바로 마주했는데 그 차이가 0.015%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구의 건축물 가운데서 방향이 가장 정확한 건축물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밑면의 평균 길이는 230.35m인데 가장 긴 밑면의 길이와 가장 짧은 밑면의 길이는 그 오차가 0.2m밖에 안 됩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146.73m이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921.5m로서 밑변 둘레 길이와 높이의 비례를 2파이 되게 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피라미드의 경사도를 52도에 접근시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런 데서 피라미드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어오던 바람을 평균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외부의 경사도와 호응이라도 하는 듯 내부의 통로는 그 경사도가 모두 절반인 26도입니다. 입구에서 조금 내려가면 상향 경사로와 하향 경사로로 나뉘는데 각도는 똑같이 26도입니다. 쿠프의 현실은 지상 42m 높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의 입구는 좁은 통로이므로 쉽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자체는 폭 5m, 길이 105m, 높이 6m인데 선장은 총 중량이 400톤에 이르며 9개의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아라비아 숫자를 아직 발명하지 않은 시대에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완성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형 피라미드는 도합 230만 개의 거석으로 쌓았는데 거석 하나의 무게는 보통 수십 톤에 달하며 돌과 돌 사이에는 아무런 점착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는 종이 한 장 놔둘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됐는데 이런 거석을 어떻게 쪼개고 갈고 쌓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대형 피라미드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입니다. 내부에서 불을 사용했거나 기타 조명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통로에는 자연광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었을까? 대형 피라미드에는 풀수 없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의 기술 수준에서 대형 피라미드를 모방해 건설하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라미드는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술로 건설됐을까? 커가는 의문.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 파라오의 능묘라고 보아왔습니다. 파라오의 능묘라고 보는 이유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그의 저서 역사에서 가장 먼저 능묘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로도투스도 직접 보지 못했기에 듣는 말에 의하면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파라오의 능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피라미드가 과연 파라오의 능묘일까? 기원전 820년에 아랍의 왕자 압둘라 엘마멘이 피라미드 속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는 북쪽의 석벽을 뚫고 통로를 따라 전설 중에 왕실과 후실로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와 왕비의 유골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도굴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둘라 엘마멘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큰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피라미드 내에 파라오의 유골이 없다면 피라미드를 파라오의 능묘라고 볼수 없습니다. 압둘라의 발견으로 하여 피라미드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은 눈덩이를 굴리듯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간에서는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건축물이라고도 하고 외계인이 지구에다 만들어 놓은 연락 표식이라고도 합니다.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상고 시대에 발달한 문명이 낳은 유산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능묘가 옳은데 파라오의 관이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어 발굴하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벨지크의 천문학자 파파르는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능묘인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세상을 떴거나 즉위식을 할때 상고시대 신화 속에 오시리스를 본받아 하늘의 오리온 별자리를 지나 영생의 땅 명부의 왕이 되려는 의식을 거행했던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계 피라미드의 위치가 기원전 1450년에 오리온 별자리의 세개 별자리와 배열 방식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비록 기원전 2450년에 세워지긴 했지만 기자 고원에 있는 고대 건축물의 전반 설계는 기원전 1450년에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스핑크스의 산생연대와 기타 의문들을 푸는 열쇠로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피라미드에 대한 대규모의 탐측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탐측에서 많은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어질지 모릅니다. 정신적 바벨탑. 피라미드는 일찍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의 영원한 공간을 가리키는 좌표로 되어왔습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하고 비탈진 삼각형과 넓고 유력한 평면은 그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피라미드에 접근하든 모두 강렬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차가운 피라미드에는 뜨거운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웅대한 모습에는 꿈틀거리는 이집트의 자연 경관과 정신적 경관이 생동하게 어려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피라미드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으며 무슨 용도로 건설됐든 간에 피라미드는 여전히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거연히 서 있는 피라미드는 인류의 지혜에 도전을 거는 것만 같습니다.
피라미드는 각양각색의 문화 영역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한 정신적 바벨탑입니다.

피라미드의 비밀을 찾아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히스토리아에서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케옵스는 모든 이집트인을 강요해 자신을 위해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라비아 산지에 있는 제석장에서 돌을 끌어다가 배를 이용해 나일강 건너편으로 나르도록 했고, 배로 강을 건너서 돌을 날라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받아 다시 리비콘이라는 산으로 끌고 가는 책임을 졌습니다. 10만 명이 무리를 이루면서 일했는데 각 무리는 3개월씩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은 돌을 끌고 갈 도로를 만드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는 만드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밑변은 장방형이고 각 변은 8 플라트라이고 높이도 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듬은 돌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위해 노동자들이 먹을 무와 양파와 마늘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이집트 문자로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통역자가 내게 글을 읽어주면서 은 600탈란톤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기록, 이집트의 역사에 관한 지식, 현지 탐사 등을 통해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가진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일반 자유민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3개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부들이 피라미드 건설의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한기에만 나와서 일을 했고 국가로부터 식량도 지원받았습니다. 피라미드 공사장의 인부들이 보수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라미드 건설 사업은 일종의 영세민 취로 사업에 해당한다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사용된 도구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암산에서 적당한 돌을 끌어오는 데에도 곡괭이, 망치, 쇠기, 톱, 칼, 끌 등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낸 석재는 둥근 나무 토막으로 만든 굴림대를 이용해 공사장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거운 석재를 필요한 높이에까지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석재를 운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피라미드 측면에 경사로를 만들어 석재를 운반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피라미드의 비밀에 관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능이 파라오의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한다거나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라미드에 매우 정교한 수학적 질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큰 규모의 피라미드를 지속적으로 건축했는지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4개의 측면이 각각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표면은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라미드 둘레의 총 길이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원주율에 거의 일치하는 숫자가 되고 밑면의 대각선을 북동과 북서로 연장하면 두 개의 직선이 나일강 델타 지대를 포괄하며 피라미드의 둘레를 피라미드 인치, 즉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축정 단위로 나타내면 태양년의 일수
365.2의 1000배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피라미드를 매우 신비한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단순한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지식의 보존 창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맥클렐란 3세와 드러는 2000년에 세계 역사학회의 최고 도서상을 수상한 과학과 기술로 보는 세계사 강의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피라미드의 건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기 피라미드들은 농한기의 군중을 통원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거대 건축 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피라미드가 동시에 건축된 이유는 노동력이 점차 증가되어 남아 돌았고 또 피라미드의 구조상 꼭대기로 갈수록 노동력 수요가 적어지므로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건설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념비적 건축은 초기 이집트 국가의 제도적인 근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무기 산업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영혼의 바벨탑 피라미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깨고 싶지 않은 꿈. 하지만 눈을 뜨면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꿈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디지털 액자. 흐릿한 풍경, 미묘한 빛,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으로 영상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꿈속을 천천히 걷듯이 말입니다. 눈을 뜨더라도 영영 깨지 않게.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도명일 가수의 이강산 봄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강산 봄 소식 듣고 왔습니다. 배가 꽉 찬 것 같은 압박감, 즉 복부 팽만감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면 소화 문제나 호르몬 변화 혹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부 팽만감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이거나 또 빠른 식사 속도, 장내 가스 축적 등인데요. 다행히 음료만 잘 챙겨 마셔도 소화기관을 진정시켜주고 가스를 줄여주며 불편함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장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서 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아래에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입니다. 먼저 녹차인데요. 녹차는 항산화제와 카테킨이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켜주고 팽만감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장내 가스를 줄여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생강차도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때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내용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장내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콤부차도 좋겠습니다. 콤부차는 차나 설탕, 효모 및 박테리아 배양균 등으로 만들어지는 발효 음료인데요. 아직 콤부차가 팽만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팽만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콤부차는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최종 음료의 당 함량이 낮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인데요. 물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내에 박테리아가 발효를 통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원활해져서 변비가 개선되고 팽만감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먼저 양배추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련동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은 위장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비타민K와 아미노산, 메티오닌 요도체는 장내 염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인데요. 비타민A가 많아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염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도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즙을 섭취하면 배변량이 증가해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는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위도 좋겠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리류도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에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인데요. 펙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대장균 등의 유해균을 억제해주고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해물질 등을 들러붙게 한 뒤 배출함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벚꽃 타령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기를. 행복은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그것을 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식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네, 조만천 가수의 진달래, 연달래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이며 항균이나 항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비타민C나 비타민B6, 알리신 등의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확장과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인데요. 마늘과 레몬은 함께 먹으면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는데요. 레몬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로도 감소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레몬과 마늘을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에는 레몬 갈릭 치킨, 그리고 레몬 마늘 새우구이, 레몬 마늘 소스 등이 있겠습니다. 파인애플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 효과가 높아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비타민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는 파인애플 마늘 볶음, 그리고 파인애플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딸기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딸기에는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늘과 딸기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딸기 마늘 주스, 그리고 딸기 마늘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아보카도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높겠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마늘과 아보카도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에는 아보카도 마늘 샐러드, 그리고 아보카도 마늘 버터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면역력 강화와 소화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망고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아지며 망고와 함께 만든 요리에는 망고 마늘 샐러드, 그리고 망고 마늘 스프 등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